0: 그래, 가루 계산 말씀으로.
1: 뭐로
0: 아이가 라가미드래.
1: 아이가야.
0: 그럼 가루기야 마마.
1: 오케이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더한 안 참아. 가루도 안에 가리냐 된 안코나 희전 보이지 마바한 거자 된 안아도 라디에터에 넘어서 이 무슨 그 아람 한 아디 하스가라 이오. 아이리 라마스케 넘어서 그냥 그저 그이 하가 코르나니 하가 코르캄 그냥 아이 캄 그러니까 I'm like to go in the boy see pity hard to see that what day.
0: Anu go bye bye.
1: All right.
0: Ama inkundla ngabe hama qhoze iregeza lati ecacarisa nqanqanqon apa ekuhata ama se ine kuqhoha ikunqanqolo nqanqha uthida uyidigrami osara de xaruba nqapha ingqixwa sixane awuse I gurugoro beraha anamanqaba xaqa siqaruma iske nezathi kuriza powder shepqaida xa chaba khona inqhawo ti anqhanu siqhawa amsqaruma sina qoma icase